0: 은 사우스아르노 코로나 비판이 싱하우 에츠 아이비니 파르세 상그랑티 방하는 탕케 라이즈니먼 트럼버 질라우 데니니 프레산 도지니 글라우 아이에시 하바파리 자가이네 자가이바이 디비고 질라 비자 바크리니 오디오처럼 국내베 하바파리니 비켜지네 아이데 아파다우 사우스아르노 코로나 비판이 몬티 오석 싱글라 바하글라예 라이즈니 공 35 질라니먼 탐르자 구조가미니 단지르자 노코르니 코모이버사 바락 수궁퍼코 비 하바파리 소자파나이 자간 Raisani Gong Bajo Porisali, Gong Nijo Porisalima, Ado Gong Sezo, Sorkari Sauci Pamsali Gulapanane, IAC Abaparikum of Punezagan. Sri Lanka, Arab Haroni Gazera Colombo, Gilene, Bahiti Test Cricket Series near Nati Tamin was of Tigilene of Dine, British and Nigilene of Sri Lankaya. Nati Ningsau, Bera Dabline, Somsi Mundo, Ikit Kamanane, Nizo Jiden Ran Butunane, Baran Sigong Parani Sigong Dongo, Arabizan Legacy in Radaba SNSA.
1: SSM 능탕문화 디네니라랍코 커나송남은 바이